가 작년 5월 다른 날에 깽도다고 놓던지론 아니오 니가 잊었느냐 너희들은 팔자주와 부모 모시고 잘 있거라 나는 누나 우리 부친

빛을 잃고 준주네 안슬피 우로 백반 채성하는 중어 웃노라 적규거리 나는 대를 예별하고 악루성 기수 울고 뜻밖의 특연히 소리 피를 내어 운다만 허거냐 얼쿵산 어디 두고 진정치송 단정성 니안 부리 부려이기라